You Raise Me Up 이었습니다. 테너스 조셉 갈레아의 노래와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이치번호 956, 엠마뉴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리지 4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희귀한 곡인데요. 프란츠 요셉 클레멘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미리암 콘첸의 바이올린 연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명의주명 음반 첫 곡은 숨어있는 보석 같은 그런 곡입니다. 뭐 언젠가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아마도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 함께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위해 쓰여진 뭐 거의 유일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페지오네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프리드리히 브루크밀러의 작품입니다. 로렌츠 두프슈미트의 아르페지오네, 다비드 브루크밀러의 기타 연주입니다.

프리드리히 브루크 밀러의 아르페지오네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로렌츠 두프시미트의 아르페지오네, 다비드 브루크 밀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베토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베토벤과 친분이 있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전형적인 고전주의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들어볼 만한 그런 작품인데요. 프란츠 요셉 클레멘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조성이 D단조로 볼 수도 있고 D장조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리암 콘첸의 바이올린, 라이나르트 괴베리 주의하는 베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요셉 클레멘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D단조 D장조 미리암 콘첸의 바이올린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끄는 베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꽤 괜찮은 곡이죠? 이어서 발리스 드바리오나스의 알레그로 지오코소 유스티나 아우세키테의 바이올린 테스타레 페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발리스 드바리오나스의 알레그로 지오코소, 유스티나 아우스켈리테의 바이올린, 세사레 페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오늘 신보는 슈베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둘도 없는 선물이 될 텐데요. 더블 CD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베르트 말년의 작품들 담고 있는데요. 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첫 번째 시대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시대는 현악 오중주 대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마누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스칼 아무엘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파리지 사중주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슈베르트 말년에 이 비탄과 또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을 음반에 담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소품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가곡 유명한 곡들에 대한 그런 편곡 작품들입니다.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작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아르페지오나 소나타도 연주 상당히 좋고요. 더 좋은 것은 현악 오중주 에마누엘 베르트랑이 참여해서 저역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파리지 사중주단과 호흡이 대단히 뛰어난데요. 오늘은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 준비했습니다. C장주 도시번호 956 에마누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리지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이치번호 956, 엠마뉘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리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어제 신인주의 가정음악에서 2악장이 소개가 됐죠. 한 번 더 전곡을 들어보는 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연주 상당히 좋죠. 녹음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슈베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KBS 클래식 FM의 오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선곡편은 아침 7시에 열립니다. 7시에 미리 열람을 하셔서 또 준비하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작품입니다. 이 텔레만은 바흐와 자주 비교가 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흐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흐가 어떤 종교적이고 비위적이라면 텔레만은 어떤 대중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이 돼 있어서 친근해지는데 훨씬 바흐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작품의 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곡을 들어봐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판타지아 9번 2장조 엠마뉘엘 바흐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베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판타지아 9번 2장 초 엠마누엘 파우의 플루트 연주 끝으로 오늘 명연주 명음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

연꽃의 땅속 뿌리 줄기, 연근은 산소가 부족한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잎과 잎자루를 통해 들어온 공기를 몸속에 이어진 통로를 따라 진흙 속 연근까지 보내야 하는데요. 연근을 자르면 보이는 여러 개의 구멍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기가 오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연은 숨쉬기 어려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제 몸속에 스스로 숨길을 만들어둔 식물인 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8월이 연꽃의 계절이라면 9월은 연근이 속을 채워가는 계절. 여름 동안 잎이 만들어낸 양분이 땅속 연근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때죠. 우리에게도 그런 길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 계속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통로 하나. 살아가려면 어디엔가 숨쉴 구멍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연근이 여물어가는 9월에 생각해 봅니다.

9월 6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19세기 독일 리트였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집 메르트의 꽃 작품 번호 25 중에서 일곱 번째 곡 디 로토스 블룸의 연꽃이었어요. 이 메르트의 꽃은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작곡한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작품이죠. 연꽃이 햇빛 아래 부끄러운 듯 밤의 꿈을 기다리며 머리를 숙이네. 달은 그녀의 연인. 빛으로 그녀를 흔들어 깨우면 순수한 그 모습을 상냥하게 드러낸다.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연꽃은 수줍은 새 신부 클라라? 그렇다면 달빛은 슈만 자신이겠죠?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크리스토프 애션바우의 피아노 연주로 일요일 노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의 피로와 수고를 씻어낼 수 있는 숨구멍 같은 통로, 주말입니다. 이제

연근처럼 차곡차곡 속을 채워갈 이 새로운 한 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이 숨쉴 구멍의 마무리는 저희 노나리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가곡 이어드릴게요.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것. 저 구름 흘러가는 것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그댈 만날 때까지 그리움도 흘러가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우리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수인 씨 곡 내 마음의 강물.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테너 존 노의 음성, 카오스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내 마음을 구름과 강물에 실어보내는 두 곡이었네요. 러시아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덴타라, 눈물. 노르웨이의 혼성 콰이어 스크루크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지아 노래였어요. 술리코, 영혼이란 뜻이죠. 연인의 무덤을 찾아 헤매다 이 밤하늘의 별과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통해서 연인의 영혼을 만난다는 애틋한 노래였습니다. 러시아의 합창단 아카데미 오브 코럴 아트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 러시아 노래였습니다. 눈물. 월드뮤직을 주로 부르는 노르웨이의 스크루크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0: 아르헨티나의 민중 노래였습니다.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누군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나요?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대 가까이에 혹은 멀리에 아무도 없을 때 가슴을 열고 영혼을 꺼내는 것처럼 사랑 한 스푼을. 위로의 노랫말이네요. 역시 아르헨티나 가수입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랑시스 까브렐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포렐로의 아리아, 돈 조반니의 하인이죠. 마담이나 일 까탈로고 에 꾸에스토. 이것이 바로 주인님이 사랑한 여인의 리스트입니다. 아직도 그 돈 조반니에게 미련이 있는 여인 돈나 엘비라에게 그 명단을 줄줄이 읊어대는 일명 카탈로그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이 모든 여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하죠. 모든 나라, 모든 계급의 여성들, 모든 체형, 모든 연령까지. 금발에겐 보통 우아함을, 갈색머리에겐 한결같음을, 흰머리 여성에겐 친절함을 칭찬하죠. 그는 고집을 부리는 일이란 없어요. 부유한 여성, 못생긴 여성, 아름다운 여성, 치마를 두르고 있는 한 말이죠. 이어서 차를리나의 아리아까지 감상해 보시죠. 베드라이 까리노 세세이 부오니노. 사랑하는 이여, 내가 그대에게 준 약이. 이 바람둥이 돈 조반니 때문에 불안해하는 약혼자 마제토에게 마음의 약을 주겠다며 다독이는 노래, 일명 약방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브린터펠, 소프라노에는 캐슬린 베텔,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마담이나 il catalogo è questo delle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차를리나의 아리아, 일명 약방의 노래였어요. 사랑하는 이여 내가 그대에게 준 이야기. 먼저는 돈 조반니의 하인 레포렐로가 부르는 이것이 바로 주인님이 사랑한 여인의 리스트입니다. 일명 카탈로그의 아리아였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 소프라노에는 캐슬린 배틀이었고요.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그리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반젤리스의 보이스.

그리스 작곡가 반젤리스의 Voices. 그가 직접 신디사이저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오페라 컴퍼니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예전부터 가족을 두고 집을 떠나 일해야만 했던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19세기 후반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크게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나 광산으로 떠났죠. 특히 흑인 노동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광산 근처 숙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러니 집에는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와 또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남아있었고,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는 가족에게도 이별과 기다림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별과 기다림이 낯설지 않았던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불려온 자장가, 바로 툴라바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식 언어인 이시줄루어로 툴라는 조용히 해, 울지 마, 이런 뜻이고, 바바는 본래 아빠를 뜻하는 말이지만 노래 속에서는 아이를 다정히 부르는 호칭처럼 들립니다. 노래는 아이를 다독이는 목소리로 시작하죠. 쉬, 쉬, 아가야, 울지 말고 조용히 하렴. 아빤 아침이 되면 돌아오실 거야. 이 다정한 약속은 자장가처럼 거듭 반복되는데요. 쉬렴 아가야, 아빠는 아침이면 돌아오실 거야. 그러다 자장가는 밤하늘의 별을 불러내죠. 저 별들이 아빠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지. 별빛이 아빠가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려옵니다. 우린 모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돌아오세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노래에서 어머니가 달래고 있는 건 아이만은 아닌 듯하죠. 아이에게 울지마 아빠는 돌아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을 테니까요. 멀리 떠난 이를 기다리는 밤, 별빛이 그 사람의 귀갓길을 밝혀주길 바라면서 아이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다독이는 노래, 남아프리카의 자장가 울지마 아가야 툴라바바입니다.

멀리 떠난 사람이 별빛을 따라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면서 아이의 잠과 어머니의 기다림을 함께 어루만지는 노래. 남아프리카의 자장가 올지마 아가야 툴라 바바 감상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프라노죠. 푸메자 마치키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끝곡 또한 아프리카 줄루족의 자장가입니다. 툴라 툴라 자장 자장. 울지 않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달래는 노래. 해리 벨라폰테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해리 벨라폰테의 음성이 포근한 베개 같네요. 아프리카 줄루족 자장가 툴라 툴라 자장 자장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임진왜란 의병장이었던 곽재우의 시 한 수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느 가을날에 지은 시인가 봅니다. 자신은 속세에 잘못 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신선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봅니다. 곽재우가 지은 다른 시에서도 신선처럼 살고 싶다는 뜻이 종종 드러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더 비장한 느낌을 주는군요. 신선의 세상을 꿈꾸며 살지만 또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아닐까요? 조강제 작곡 한장군 놀이 오늘 1장에서 5장까지 보내드립니다. 실내악단 슬기둥의 연주입니다.

조강제 작곡 한장군 놀이 1장 한장군 외적 유인 2장 여원무 3장 각시탈 4장 승리대마 5장 태평성대 들으셨습니다. 실리악단 슬기둥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의병장 곽재우의 시 한수로 시작해봤는데요. 속세로 잘못 내려와 백발만 길어졌는데 이제 가을바람 맞으며 강변 마을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가을은 돌아갈 곳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돌아가고픈 곳은 어딘지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의병장 곽재우, 그의 고향이 바로 경남 의령군이죠. 의령은 곽재우를 비롯해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의령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익사라는 사당으로 가볼까요? 충익사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17장령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충익사는 의령천을 끼고 의령읍 남쪽 남산에 안긴 듯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의병천을 가로지르는 의병교를 건너면 남산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탑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나무들이 있어서 참배객들에게 휴식 공간이 돼주죠. 곽재우 장군과 여러 장령들의 명판을 보관한 건물은 충의각인데요. 쇠 못을 치지 않고 우리 전통 목조 건물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기념관 그리고 의병 박물관에서는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용어를 볼 수 있고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익사에서 꼭 만나봐야 할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300살이 넘었다는 모과나무입니다. 500살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원래는 수성리라는 마을 입구 계곡에 있었던 당산목이었는데 1978년 이곳 충익사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모과 나무 줄기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갈색, 회색이 어우러진 얼룩 무늬에 울퉁불퉁한 고목의 모습이 독특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의령 충익사에서 주변 풍경을 돌아보면서 옛사람들의 충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의령 곳곳에는 의병들의 전적지가 남아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솥바위인데요. 남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 철교 아래 가마솥을 닮은 바위가 물 위에 떠있는 듯 자리잡고 있어서 이곳을 솥바위라고 합니다. 한자 이름으로는 정암이 되죠. 이곳은 원래 정암진이라는 나루터가 있던 곳이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정암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곽재우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승전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란의 흔적은 거의 지워졌고 정암리에 올라 강물을 내려다보면 평화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곳에서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의 이야기 앞에 두 손을 모으게 되네요. 의령 남강변의 또 다른 명소는 탑바위입니다. 깎아지른 벼랑 위에 이름처럼 층층이 탑을 쌓아놓은 듯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 부분에는 약 20톤가량 되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위로 높이 8m 정도 되는 작은 바위가 놓여 있는데 놀랍게도 천연적으로 층을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강 아래로는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강 건너편은 넓은 들판이 활짝 펼쳐져 있어서 이곳에서 보는 풍경도 절경입니다. 뒤편에는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죠.

이곳 역시 임진왜란 전적지입니다. 이부근에 곽재우 장군이 의병들의 거점을 마련했고 강변에 촘촘히 병사들이 매복해 있으면서 왜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마다 들여다보면 의병들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곳, 경남 의령군은 그런 고장입니다.

경남 의령에는 여러 사적지와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에는 앞에서 돌아보았던 장소들 외에도 곽재우 장군의 생가가 있고 의병을 모집하기 위한 북을 매달았다는 나무, 현고수,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 벽화산성이 있습니다. 벽화산성은 의령읍 서남쪽 벽화산에 있습니다. 이 산줄기에 봉우리 두 곳에 각각 성이 있어서 상벽화성과 하벽화성으로 불리는데요. 맨 처음 쌓은 것은 가야시대로 추정되고 임진왜란 직전에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고수는 곽재우 장군의 고향마을 유곡면 세강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외적이 부산포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41세 유생이었던 곽재우가 이 느티나무에 큰 북을 매달고 북을 치면서 의병들을 모아 훈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죠. 백산 선생은 의령군에서 태어나 교육사업을 통해 신학문 보급에 힘썼고 일제강점기에는 만주로 건너가 대동청년단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설립해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학회 사건으로, 1943년에는 만주 대종교단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풀려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는 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의병과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 경남 의령군에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가을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경남 의령군에 다녀왔습니다. 곽지우 장군을 비롯해 여러 인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의령 곳곳에 숨은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만나게 되겠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김기수 작곡 등농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영이 해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5시엔 FM 풍류마을
2: 남산 밑에 남두롱 아서산 밑에서 처녀야 오늘 이가 칭밍하다 나물 캐로 가나 보자 나물 캐로 갈라하니 소리가 있나

0: 칼을 사고 이제는 주고 소거리 사고 꽃방울이 옆에 지고 산들이 산들을 들어간다. 올라가면 올게살이 아듬다듬 끄끄단고 내리오면 늦게살이 아듬다듬 끄끄단고 갱치야 좋은 바우 끝에 정선밥을 패여보니 남도롱 밥을 패여보니 3년이나 무난 꽁보리바 서천여 밥은 태여보니 율무 끝은 쌀밥이라 서천여 밥은 남도리 먹고 남도롱 밥은 서천여가 먹고 내가 네 밥을 먹었으니 백년을 은약을 맺어야다 얼씨고 좋네 절씨고 좋네 이렇게 졸졸래 몰랐다.
1: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촌에서 채록된 나물 뜯는 노래 박연학 어르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서영석 구성 남도 시나위 합주 함께 하시죠. 국립국악원 민속합주단의 연주입니다.

앞서 서영석구성 남도 시나위 합주 국립국악원 민속합주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으로 최윤영 편곡 경남 남해 뱃노래 최윤영의 노래와 조결의 아정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기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 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결선 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기악, 성악, 단체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영예 대상을 두고 펼치는 결선 무대.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의 타이틀, 그 주인공이 이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돌빼미는 곁눈질을 하지 못합니다. 안구가 둥글지 않고 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로 기자로도 활동했던 생명과학자 나탈리 엔지어는 모든 생명체의 삶을 요약하면 힘껏 살아남아라 라는 문장이 된다고 하더군요. 올빼미가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270도나 돌리는 유연함을 가졌듯 인류도 유연한 태도로 적응하며 생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굉장한 능력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Hymn to the Sun이었습니다.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폴 할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곡을 바탕으로 폴 윈터와 폴 할리가 함께 편곡하고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론도 베네치아노의 곡이었는데요. 그들의 카테드랄리, 대성당들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가뇽의 꿈의 퍼미주, 처음 그날처럼이라는 피아노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합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인데요. 록 부아진이 노래하는 디트모아, 내게 말해주세요.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칼라 버너프가 노래한 The Water is Wide 였어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 왈리를 The Water is Wide라는 제목으로 노래했죠. 이 곡에는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와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운안젤로였어요. 로비 윌리엄스의 엔젤스라는 그 히트곡을 이탈리아어로 노래했는데요. 이탈리아계 오스트리아 가수 파드리치오 부안네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 록 부아진이 역시 캐나다 퀘벡 출신의 앙드레 간용의 곡 꼬모 프메주어를 노래한 곡 니트모아 내게 말해주세요 였고요. 이번에는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가운데 그 5번 가운데 아리아 칸틸레나를 랄로 시프린이 편곡하고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레너드 코헨의 곡이죠. 원래 Dance Me to the End of Love, 러시아 집시 미녀 두 대의 기타와 아주 흡사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 마들렌 페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빌리 할리데이가 생각나는 목소리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삼바 두마, 바다의 삼바, 두스코 고이코비치의 곡이고요. 그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 간틸레나를 랄로 시프린의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트빌리소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조지아의 국민 작곡가인 레바스 라기체가 작곡한 곡인데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노래라는 의미의 곡입니다. 트빌리시 시민들 그리고 조지아 국민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트빌리소 이 곡을 시그문드 크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나폴리깐소네죠. 파시오네 열정이라는 곡. 이 곡을 테너 김영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김덕기가 지휘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나폴레타노라는 제목의 나폴리깐소네들을 노래한 1998년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트빌리소라는 곡,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의 노래라는 곡이었는데요. 시그문드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트윙클 럴러바이입니다. 제목만 듣고

들어도 어떤 곡인지 금방 알 수 있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아,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그 연주를 더 피아노 가이즈가 편곡해서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의 연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첼리스트인데요. 알리슨 후드의 연주였습니다. 필 콜터가 편곡하고 프로듀스한 유일한 그녀의 앨범 가운데 제목이 Nights in St. Petersburg,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아일랜드의 작곡가 존 필드의 녹턴 4번 A장조를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트윙클 럴러바이, 이 곡은 더 피아노 가이즈의 연주였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의 절정은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는 시간. 이제는 다른 계절로 우리를 초대할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작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만든 듀오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샤를 아즈나불, 메르세데스 소사, 세자리아 에보라부터 아스토르 피아솔라, 두츠 딜레망, 찰리 헤이든,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마까지 월드뮤직의 상징과 같은 음악가부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대가까지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앨범들을 총망라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꽉 채운 일주일 동안 40여 장의 음반들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With Friends Special, 세계 음악의 대가들과 친구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9월의 첫 일요일엔 예술 에세이 코너에서 가져온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작가 패트릭 브링리는 뉴욕커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의 커리어를 성실하게 쌓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친형이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고 한동안 웅크리고 지내다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된 패트릭 브링리가 슬픔으로부터 걸어나온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마주한 아름답고도 깊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죠. 패트릭 브링리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그의 담담한 고백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침은 늘 쥐죽은 듯 고요하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을 만큼 강렬한 환영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고 친다면 주민은 거의 9천 명에 달한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1230년대에 태어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이고 가장 젊은 주민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1820년에 탄생시킨 초상화 속 인물이다. 그 이후 그림들은 여기서 훌쩍 떨어진 미술관 남쪽 끝에 산다. 거기는 현대 세계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전시관이다. 옛 거장 전시관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쪽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도사린 위험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밤이면 성문을 닫는 중세 도시에 사는 장인. 실크 스타킹 차림에 누구누구 부인을 아련하기 위해 애를 끓이는 궁정의 신사다. 혹은 신앙심이 두터운 수도사, 앞장서서 제국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사람, 막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이 고용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초상화 화가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현대인으로서는 모두 상상력을 극한까지 펼쳐야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전시관을 거닐다 보면 낯설고 먼 땅을 여행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옆구리를 찌르는 동반자도 없이 혼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도시를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몰입도 높은 경험인지 알 것이다. 가로등, 작은 물웅덩이, 다리, 교회, 1층으로 난 창문으로 슬쩍 들여다 보이는 광경에 자신이 녹아서 스며드는 느낌 말이다. 살아 숨쉬는 듯한 이국적인 디테일은 물론이고 날개를 퍼덕이는 평범한 비둘기까지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리를 걷는다. 어딘가 시적이다.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 거리를 누비면 마법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뇌가 반쯤 작동하지 않는 듯 했다. 정말 그 정도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림이 짠하고 커튼을 열어 안을 보여주는 건물 1층 창문처럼 보였다. 조용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벼 남아있는 졸음을 쫓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가 있었다. 작품을 보는 순간 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를 세운 다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총명함을 바로 눈앞으로 가져와 보여주는 마법 말이다. 정말 독특한 얼굴이다. 마리아 테레사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이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눈을 가졌다. 예쁘거나 활발한 편은 아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고 무엇을 보여주지도 감추지도 않은 모습이지만 꽤 솔직하고 침착해 보인다. 자신의 이상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후퇴나 양보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듯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어떨 때는 허수아비로서의 내 역할을 더 뚜렷이 의식하기도 한다. 조금 더 근사하게 말하면 왕실 근위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을 처음 시작한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요하네스 베르메이르의 그림이 있는 곳에 배치됐다. 현재 34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그의 작품 중 어이없게도 매트가 5점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허리를 좀 더 곧게 편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내 시선이 페르메이르가 즐겨 그렸던 조용한 집안 풍경에 멈춘다. 뺨을 손으로 받치고 졸고 있는 하녀가 보이고 그 뒤로는 잘 정돈되고 텅 빈 듯한 집안 모습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가 특유의 빛을 받으며 펼쳐진다.

그림을 보다가 베르메이르가 부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가끔 친숙한 환경 그 자체에 장대함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가 바로 그 느낌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다. 그것은 형의 병실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느낌이고 쥐죽은 듯 고요한 매트의 아침이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기도 했다.

슬픔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잠식했으면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무기력증을 탈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까. 패트릭 브링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견딘 시간의 기록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미술관에 걸린 명화와 대화하고 그 명화들을 창문 삼아 다시 그만의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들이 뭉클하죠.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요란 술시에르의 기타 연주로 실비우스 레오폴

스파이스의 치아코나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영화 진주 귀걸이를 난 소녀 OST에서 그리에츠의 테마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이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Dressed to Kill인데요.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영화의 그 미술관 장면이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아주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매력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80년 영화인데요. 미술관 안에서 마치 숨바꼭질하듯 여자가 남자 뒤를 쫓는데 대사 없이 음악과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카메라 워크와 배우의 표정만으로 이끌어가는 명장면이었죠. 바로 그 장면에 흘렀던 곡 The Museum 그리고 The Shower까지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피노 도나치오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드레스드 투 킬 OST에서 The Museum, The Shower 두 곡, 피노도나지오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출신의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의 노래인데요. 쿠바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특히 푸에르토리코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불렀죠. Yo te canto Puerto Rico, 너를 위해 노래하네, 푸에르토리코여, 들어보시죠.

라틴 넘버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솜브라스, 어둠, 그림자, 솔레다드 브라보의 노래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멕시코 가수 구아달루페 피네다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트리오 로스 판초스가 노래한 아도로,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너를 위해 노래하네 푸에르토리코요. 요테칸토 푸에르토리코, 쿠바의 가수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의 노래였고요. 이번에는 영화 비열한 거리, 팀 로스 주연의 영화고요.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그 소년 배우 에드워드 펄롱이 살짝 성장한 당시에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 근교의 리틀 오데사를 배경으로 한, 원제가 그래서 리틀 오데사입니다. 비열한 거리 OST에서 The Lights of Russia, 에마뉘엘 쉐이크만의 발랄라이카, 리처드 패터슨의 기타 연주입니다.

르샬블레 푸른 시월 시니 플라토첵이라는 러시아 로망스를 연주했습니다.

곡 레지오 누아르, 검은 눈동자라는 프랑스의 집시 밴드가 연주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영화 비열한 거리 OST에서 The Lights of Russia, 러시아의 불빛, 에마뉴엘 쉐인크만의 발랄라이카, 리차드 패터슨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896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새음 들으며 저녁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하셨네요. 청하신 곡 하룰라 로즈의 노래 Green Eyes 전해드리죠.

케이트 울프의 곡을 리메이크한 하룰라 로즈의 Green Eyes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With Friends 스페셜 특집을 전해드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5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바실리 페트렌코의 지휘로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바실리 페트렌코가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이번 공연에서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을 선보입니다. 이번 음악회의 첫 곡으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시 죽음의 섬을 선보이는데요. 이 죽음의 섬이라는 작품은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드레스덴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1908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 당시 아놀드 뮤클린의 그림 죽음의 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교향시를 작곡했는데 그림과 마찬가지로 다소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흐르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곡에는 죽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중요한 선율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평선가 디에스 이레, 즉 분노의 날이라는 선율이 이 곡 속에 인용이 되는데 마치 죽음의 시계처럼 째깍거리듯이 이 디에스 이레의 선율이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자, 그럼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시 죽음의 섬 작품 번호 29를 들으셨습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5일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회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좀 특별한 곡이 연주되는데요. 일본의 작곡가 조 히사이시가 세대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한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지난 2020년에 발표가 됐고 그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호른 연주자 후쿠가와 노부아키의 의뢰로 작곡됐습니다. 음악적인 스타일은 미니멀리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은 단편적인 음형이 반복되면서 긴장감을 쌓아가는 곡입니다. 자, 그럼 조 히사이시의 세대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보더 콘체르토 들으시겠습니다. 호른 연주에 알렉산더 에드먼슨, 벤 헐름, 케이티 울리, 그리고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조 히사이시의 세대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더 콘체르토를 들으셨습니다. 호른 연주에 알렉산더 에드먼슨, 벤 헐름, 케이티 울리, 그리고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5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로열 필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실 페트렌코가 이번 공연을 이끌고 있는데요. 러시아 레파토리에 강한 페트렌코는 이번 공연 후반부에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3번을 지휘합니다. 네, 스크리아빈 교향곡 3번. 그렇게 자주 연주되는 편은 아니지만 작곡가 스크리아빈의 영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신성한 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인데요. 지난 1904년에 완성됐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작곡가는 내가 깨달은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스크리아빈은 이 교향곡 초연 당시의 프로그램 노트에서 이 교향곡 3번이 영혼의 진화를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인간과 우주와의 합일의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합니다. 전곡은 모두 3개 악장으로 구성됩니다. 1악장은 투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신에게 예속된 인간과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른 인간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2악장 쾌락은 관능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곡이고 3악장 신성한 놀이는 인간 정신이 해방돼서 더 높은 단계로 나간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43 신성한 시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43 신성한 시 전악장을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6월 5일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 히사이 시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음반으로 들으시겠는데요. 필 코브의 트럼펫 연주 그리고 조 히사이 씨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조 히사이 씨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들으셨습니다. 트럼펫 연주의 필 콥, 그리고 조 히사이 씨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친척 어른 생신잔치를 가게 됐다. 음식점이 아닌 댁에서 하니 시간 맞춰 휴대폰에 적어둔 주소로 찾아갔다. 2년 만에 가는 거지만 기억이 또렷해서 쉽게 집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답이 없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전화를 하고서 알았다. 그 주소는 이사하기 이전 집이었다. 2년 전 새로 이사한 집에 갔다 왔으면서도 까맣게 잊은 거였다. 휴대폰 주소를 바꿔놓지 않은 탓이었다. 기억력이란 때로 얼마나 믿었지 못한지 다시 찾아가는 길 내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많은 시간과 사람들을 떠올렸다.

이 9월과 가을은 단 하루도 잊히지 않도록 머리가 아닌 노트에 매일 빠짐없이 기억시켜두면 더없이 풍성한 기억과 추억의 보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Beloved, 사랑하는 마이클 호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키보드 연주 그리고 켄튼 영스트롬의 기타 연주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신청곡과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날짜, 원하시는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쾌열 번호 378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오규스탱 뉘메의 바이올린, 마리아 주앙 비레스의 피아노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웨버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작품 10의 1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슐로모 민츠의 바이올린, 클리포드 벤슨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QL 번호 37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찰스 브루크 시절의 어떤 밝은 그 시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오기스탱 뉘메 바이올린, 마리아 주영 피레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 2악장으로 쓰려다가 곡의 흐름상 제외시키고, 그래서 또 단독으로 우리와 함께한 그렇게 만들어진 안단테 파보리 작품 번호 없는 작품 57 보내드립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안단테 파보리 작품 번호 없는 작품 57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작곡가이자 또 비올 연주자입니다. 자크 모렐의 샤콘느 쥐장초 코렐리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델이 1738년에 초연한 오페라 세르세 일막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리아 옴브라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에서 부르는 찬가, 카운터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의 음성,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지대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전해드리신 곡은 자크 모렐의 샤콘네 쥐장초, 코렐리 앙상블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자클린 뉘프레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클린 듀프레는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첼리스트입니다. 1961년 16살의 나이에 데뷔했죠. 그리고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린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에서 엘가의 첼로 협주곡으로 음악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20살에 녹음한 엘가 첼로 협주곡은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명반으로 꼽힙니다.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였던 로스트로포비치도 내가 이룬 업적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유일한 첼리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자클린 듀프레이의 그런 천재성은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훈련 연주자였던 그녀의 언니 힐러리 듀프레는 그 순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언제나 피아노를 치거나 손뼉으로 리듬을 맞추며 노래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제키가 4살이었을 때, 제키는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첼로 소리 부분에서 문득 제키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싶어. 다음해 생일날 어머니는 4분의 3 사이즈의 첼로를 제키에게 선물했다. 제키는 선물을 받은 즉시 활을 그어서 정확히 D선의 소리를 냈다. 자클린의 그런 천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어린아이를 위한 첼로 교재를 찾기 힘들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직접 악보와 그림을 그려가며 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5살의 제클린은 그 악보를 들고 첼로가 있는 위층으로 뛰어올라가곤 했죠. 그 모습을 한 엄마 친구는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 제키가 악기를 앞에 세우고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악기를 잡은 순간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악기에 몰두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게 첼로를 시작한 자클린은 엘가의 첼로 협주곡으로 20살에 벌써 음악계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 역시 음악계의 천재로 불리던 다니엘 바렌보임과 결혼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펼쳐졌죠. 하지만 그런 20대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바렌보임도 곁을 떠나고 그녀는 홀로 쓸쓸한 투병을 계속하다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지금도 우리를 음악과 첼로에 대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영원 불멸의 음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4년 9월 런던 로열 알버트 홀, 19살의 자클린 디프레, 그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말콤 서전트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추 작품 85 중에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 2악장 렌토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예술 속의 클래식에서는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영화 센스 앤 센서빌리티 중에서 소프라노 제인 이글렌의 노래 With You No More Sad Pontine을 팸플룻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패트릭 도일의 음악, 울리 헤르켄호프의 팸플룻, 하노버 북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라작 4중주단이 연주하는 드보르작입니다. 5개의 바가텔 작품 47 함께 하시죠.

드브로적의 다섯 개의 바가텔 작품 47, 프라작 사중주단이었습니다. 도니제티가 남긴 드문 기악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B플랫 장조, 2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 안단테 수스테누토, 2악장 알레그레토, 에드워드 브룬너의 클라리넷, 한슈 슈타들마이어가 주의하는 뮌헨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도니제티의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B플랫 장조 1악장 2악장 전곡이었습니다. 에드와르트 브룬너의 클라리넷 한슈다들마이어가 주의하는 뮌헨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20세기 스웨덴 작곡가 겸 지휘자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의 전원 모음곡 작품 19 중에서 2악장 로망스입니다. 네메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20세기 스웨덴 작곡가 겸 지휘자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의 전원 모음곡 작품 19 중에서 예악장 로망스 네메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여성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그리고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미사 조노우치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파스토랄 아일리시 휘슬과 잉글리시 혼 연주입니다.

여행 스케치 1집에 수록된 조병석 작사, 조병석 작곡의 별이 진다네를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자면서 또 뭐 보컬리스트고 곡도 참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손성재의 연주, 임미정의 피아노 연주로 A Falling Star 연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전해 드신 곡은 미사조노우치의 음악 파스토랄 함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의 음악이었습니다. 리스탄테 프리마 델라모레 사랑의 첫 순간,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채드 로슨의 곡 With You입니다. 채드 로슨의 피아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챗 로슨의 피아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린 With You였습니다. 일요일 밤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첩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 앨버트 데일리의 연주입니다. 텔로니오스 몽크의 곡 라운드 미드나잇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피아니스트 앨버트 데일리의 연주였습니다. 그 명 색소폰 연주자 스탠 게츠가 아주 특별히 아끼고 또 존경했던 피아니스트죠. 앨버트 데일리가 연주한 멍크의 곡 라운드 미드나잇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재즈를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기타와 베이스의 이중주입니다. 찰리 헤이든 베이시스트죠. 너무나도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또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포르시오네와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곡인데요. 스페인의 아주 진보적인 사회운동가 돌로레스 이바루리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라 파시오나리아 찰리

찰리 헤이든과 그리고 안토니오 포르시오네의 이중주였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곡 라 파시오나리아였습니다. 국내 재즈계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민주신 씨가 새롭게 결성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팀 이름이 프롬인데요. 그들의 첫 번째 앨범 프롬 모차르트가 얼마 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프롬 모차르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차르트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그런 곡들이 앨범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피아니스트 민주신 씨의 곡과 아울러서 또 반도네온을 연주하고 있는 김종환 씨의 곡들이 함께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앨범 From Mozart 가운데서 김종환 씨의 작품 Mozart 듣겠습니다. From의 연주입니다.

프로젝트 팀 프롬의 첫 앨범 프롬 모차르트 가운데서 모차르트 김종환의 작품 함께 들어봤습니다. 반도네온 연주의 김종환, 피아노의 민주신, 베이스의 김대경, 그리고 드럼 연주의 오쿠보 시게키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두 명의 보컬리스트죠. 줄리 런던과 그리고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악을 듣는 시간. 어제 이 시간에 첫 순서로 줄리 런던의 노래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또 9월의 주인공인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앨범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앨범은요, 1960년 그의 데뷔 앨범 Seen and Soul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넷 애덜리의 곡이죠. Walk Song 그리고 피아니스트 바비 티몬즈의 곡 Dead There 두 곡 모두 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넷 애덜리의 곡 워크송, 그리고 바비 티먼즈의 곡 Dead There.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목소리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0년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그의 데뷔 앨범 Seen and Soul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또 9월에 주인공인 줄리 런던의 음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줄리 런던이 스탠다드 팝과 이렇게 재즈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듣고 계신 이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1960년대 리듬 앤 블루스와 또 재즈의 중간 영역에 속해 있는 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오늘 이렇게 노래를 들었다시피 뛰어난 가수이자 또 훌륭한 작사가였고요. 또 시인, 극작가로도 활동했던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1926년 10월 12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또 15살 때부터는 또 성으로 데뷔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를 변호사로 또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시카고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흑인들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찍이 그런 좀 진보적인 사상에 이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이 감동을 얻게 되어서 1946년부터 56년까지 미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런 활동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피부가 검었다. 아프리카계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또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서 탈퇴 이후에는 음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었던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이때부터 발표했던 그런 곡들이 많은 뮤지션들로부터 그런 관심을 얻게 되는데요. 곧이어 듣게 되실 브라운 베이비는 그 유명한 흑인 가스펠의 여왕이었던 말리아 잭슨에 의해서 또 녹음이 되었고요. 또 그가 쓴 노랫말에 맥스 로치는 아주 크게 또 반응하면서 그의 1960년 앨범 We Insist의 노랫말을 이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에게 맡기는 그런 기회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그래서 34살이었던 아주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첫 앨범 오늘 듣고 계신 Seen and Soul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컬럼비아 레코드라고 하는 아주 대형 음반사에서 첫 앨범을 녹음하게 됩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Walk Song, Dead There 이 두 곡 모두 다 하드밥 음악에서 아주 대표곡으로 꼽히는 그런 명작들인데요. 이 앨범에 새로운 노랫말을 붙여서 훗날 많은 보컬리스트들이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훌륭한 가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그가 또 작곡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마할리아 잭슨이 녹음했던 브라운 베이비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또 그가 가사를 붙였던 산타 몽고마리아의 유명한 곡이죠. 애프로 브루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입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부른 브라운 베이비 그리고 애프로 블루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0년 그의 데뷔 앨범 Seen and Soul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리아 시나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 듣겠습니다. 행글라이딩입니다.

마리아 시나이더 오케스트라가 지난 7월 내한 무대 때 보여줬던 들려줬던 곡이죠. 행글라이딩 들으셨고요. 이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아공의 명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임이 뮌헨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 The Wedding 오늘 재즈초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올빼미는 곁눈질을 하지 못합니다. 안구가 둥글지 않고 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대신 올빼미는 머리 전체를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부터 기린까지 목뼈는 7개뿐이지만 올빼미는 목뼈가 14개에다 목 주변의 독특한 구조 덕분에 목을 무려 270도나 돌릴 수 있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로 기자로도 활동했던 생명과학자 나탈리 엔지어는 모든 생명체의 삶을 요약하면 힘껏 살아남아라 라는 문장이 된다고 하더군요. 올빼미가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270도나 돌리는 유연함을 가졌듯 인류도 유연한 태도로 적응하며 생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굉장한 능력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Hymn to the Sun이었습니다.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폴 할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곡을 바탕으로 폴 윈터와 폴 할리가 함께 편곡하고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론도 베네치아노의 곡이었는데요. 그들의 카테드랄리, 대성당들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가뇽의 꿈의 퍼미주, 처음 그날처럼이라는 피아노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합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인데요. 록 부아진이 노래하는 디트모아, 내게 말해주세요.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칼라 버너프가 노래한 The Water is Wide 였어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 왈리를 The Water is Wide라는 제목으로 노래했죠. 이 곡에는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와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Un Angelo였어요. 로비 윌리엄스의 Angels라는 그 히트곡을 이탈리아어로 노래했는데요. 이탈리아계 오스트리아 가수 파트리치오 부안네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 록 부아진이 역시 캐나다 퀘벡 출신의 앙드레 간용의 곡 꼬모 프메주어를 노래한 곡 니트모아 내게 말해주세요 였고요. 이번에는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가운데 그 5번 가운데 아리아 칸틸레나를 랄로 시프린이 편곡하고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레너드 코헨의 곡이죠. 원래 Dance Me to the End of Love, 러시아 집시 미녀 두 대의 기타와 아주 흡사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 마들렌 페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빌리 할리데이가 생각나는 목소리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삼바 두마, 바다의 삼바, 두스코 고이코비치의 곡이고요. 그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 간틸레나를 랄로 시프린의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트빌리소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조지아의 국민 작곡가인 레바스 라기체가 작곡한 곡인데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노래라는 의미의 곡입니다. 트빌리시 시민들 그리고 조지아 국민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트빌리소 이 곡을 시그문드 크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나폴리깐소네죠. 파시오네 열정이라는 곡. 이 곡을 테너 김영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김덕기가 지휘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나폴레타노라는 제목의 나폴리깐소네들을 노래한 1998년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트빌리소라는 곡,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의 노래라는 곡이었는데요. 시그문드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트윙클 럴러바이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곡인지 금방 알 수 있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그 연주를 더 피아노 가이즈가 편곡해서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의 연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첼리스트인데요. 알리슨 후드의 연주였습니다. 필 콜터가 편곡하고 프로듀스한 유일한 그녀의 앨범 가운데 제목이 Nights in St. Petersburg,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아일랜드의 작곡가 존 필드의 녹턴 4번 A장조를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트윙클 럴러바이, 이 곡은 더 피아노 가이즈의 연주였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의 절정은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는 시간. 이제는 다른 계절로 우리를 초대할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작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만든 듀오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샤를 아즈나불, 메르세데스 소사, 세자리아 에보라부터 아스토르 피아솔라, 두츠 딜레망, 찰리 헤이든,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마까지 월드뮤직의 상징과 같은 음악가부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대가까지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앨범들을 총망라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꽉 채운 일주일 동안 40여 장의 음반들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With Friends Special, 세계 음악의 대가들과 친구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9월의 첫 일요일엔 예술 에세이 코너에서 가져온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작가 패트릭 브링리는 뉴욕커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의 커리어를 성실하게 쌓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친형이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고 한동안 웅크리고 지내다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된 패트릭 브링리가 슬픔으로부터 걸어나온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마주한 아름답고도 깊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죠. 패트릭 브링리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그의 담담한 고백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렬한 환영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고 친다면 주민은 거의 9천 명에 달한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1230년대에 태어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이고 가장 젊은 주민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1820년에 탄생시킨 초상화 속 인물이다. 그 이후 그림들은 여기서 훌쩍 떨어진 미술관 남쪽 끝에 산다. 거기는 현대 세계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전시관이다. 옛 거장 전시관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쪽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도사린 위험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밤이면 성문을 닫는 중세 도시에 사는 장인. 실크 스타킹 차림에 누구누구 부인을 아련하기 위해 애를 끓이는 궁정의 신사다. 혹은 신앙심이 두터운 수도사, 앞장서서 제국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사람, 막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이 고용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초상화 화가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현대인으로서는 모두 상상력을 극한까지 펼쳐야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전시관을 거닐다 보면 낯설고 먼 땅을 여행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옆구리를 찌르는 동반자도 없이 혼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도시를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몰입도 높은 경험인지 알 것이다. 가로등, 작은 물웅덩이, 다리, 교회, 1층으로 난 창문으로 슬쩍 들여다 보이는 광경에 자신이 녹아서 스며드는 느낌 말이다. 살아 숨쉬는 듯한 이국적인 디테일은 물론이고 날개를 퍼덕이는 평범한 비둘기까지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리를 걷는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뇌가 반쯤 작동하지 않는 듯 했다. 정말 그 정도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림이 짠하고 커튼을 열어 안을 보여주는 건물 1층 창문처럼 보였다. 조용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벼 남아있는 졸음을 쫓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가 있었다. 작품을 보는 순간 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를 세운 다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총명함을 바로 눈앞으로 가져와 보여주는 마법 말이다. 정말 독특한 얼굴이다. 마리아 테레사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이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눈을 가졌다. 예쁘거나 활발한 편은 아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고 무엇을 보여주지도 감추지도 않은 모습이지만 꽤 솔직하고 침착해 보인다. 자신의 이상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후퇴나 양보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듯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어떨 때는 허수아비로서의 내 역할을 더 뚜렷이 의식하기도 한다. 조금 더 근사하게 말하면 왕실 근위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을 처음 시작한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요하네스 베르메이르의 그림이 있는 곳에 배치됐다. 현재 34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그의 작품 중 어이없게도 매트가 5점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허리를 좀 더 곧게 편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내 시선이 페르메이르가 즐겨 그렸던 조용한 집안 풍경에 멈춘다. 뺨을 손으로 받치고 졸고 있는 하녀가 보이고 그 뒤로는 잘 정돈되고 텅 빈 듯한 집안 모습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가 특유의 빛을 받으며 펼쳐진다. 그림을 보다가 페르메이르가 부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가끔 친숙한 환경 그 자체에 장대함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가 바로 그 느낌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다. 그것은 형의 병실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느낌이고 쥐죽은 듯 고요한 매트의 아침이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기도 했다.

슬픔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잠식했으면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무기력증을 탈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까. 패트릭 브링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견딘 시간의 기록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미술관에 걸린 명화와 대화하고 그 명화들을 창문 삼아 다시 그만의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들이 뭉클하죠.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요란 술쉐르의 기타 연주로 실비우스 레오폴트 파이스의 치아코나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OST에서 그리에트 팀, 그리에트의 테마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이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레스드 투 킬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영화의 그 미술관 장면이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아주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매력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80년 영화인데요. 미술관 안에서 마치 숨바꼭질하듯 여자가 남자 뒤를 쫓는데 대사 없이 음악과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카메라 워크와 배우의 표정만으로 이끌어가는 명장면이었죠. 바로 그 장면에 흘렀던 곡 The Museum 그리고 The Shower까지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피노 도나치오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드레스드 투 킬 OST에서 The Museum, The Shower 두 곡 피노도나지오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출신의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의 노래인데요. 쿠바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특히 푸에르토리코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틴 넘버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솜브라스, 어둠, 그림자, 솔레다드 브라보의 노래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멕시코 가수 구아달루페 피네다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트리오 로스 판초스가 노래한 아도로,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너를 위해 노래하네 푸에르토리코요. 요테칸토 푸에르토리코, 쿠바의 가수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의 노래였고요. 이번에는 영화 비열한 거리, 팀 로스 주연의 영화고요.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그 소년 배우 에드워드 펄롱이 살짝 성장한 당시에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 근교의 리틀 오데사를 배경으로 한, 원제가 그래서 리틀 오데사입니다. 비열한 거리 OST에서 The Lights of Russia, 에마뉘엘 쉐이크만의 발랄라이카, 리처드 패터슨의 기타 연주입니다.

르샬 블레, 푸른 시월, 시니 플라토첵이라는 러시아 로망스를 연주했습니다. 이 곡 레지오누아, 검은 눈동자라는 프랑스의 집시 밴드가 연주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영화 비열한 거리 OST에서 The Lights of Russia, 러시아의 불빛, 에마뉴엘 쉐인크만의 발랄라이카, 리처드 패터슨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896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새음 들으며 저녁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하셨네요. 청하신 곡 하룰라 로즈의 노래 Green Eyes 전해드리죠.

케이트 울프의 곡을 리메이크한 하룰라 로즈의 Green Eyes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With Friends 스페셜 특집을 전해드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이치번호 956, 엠마뉴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리지 4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희귀한 곡인데요. 프란츠 요셉 클레멘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미리암 콘첸의 바이올린 연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명인주명 공부한 첫 곡은 숨어있는 보석 같은 그런 곡입니다. 뭐 언젠가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아마도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 함께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위해 쓰여진 뭐 거의 유일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페지오네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프리드리히 브루크밀러의 작품입니다. 로렌츠 두프슈미트의 아르페지오네, 다비드 브루크밀러의 기타 연주입니다.

프리드리히 브루크 밀러의 아르페지오네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로렌츠 두프시미트의 아르페지오네, 다비드 브루크 밀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베토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베토벤과 친분이 있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전형적인 고전주의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들어볼 만한 그런 작품인데요. 프란츠 요셉 클레멘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조성이 D단조로 볼 수도 있고 D장조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리암 콘첸의 바이올린, 라이나르트 괴베리 주의하는 베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요셉 클레멘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D단조 D장조, 미리암 콘첸의 바이올린,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끄는 베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꽤 괜찮은 곡이죠?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오늘 신보는 슈베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둘도 없는 선물이 될 텐데요. 더블 CD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베르트 말년의 작품들 담고 있는데요. 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첫 번째 시대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시대는 현악 오중주 대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스칼 아무엘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파리지 4중주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슈베르트 말년에 이 비탄과 또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을 음반에 담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소품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가곡 유명한 곡들에 대한 그런 편곡 작품들입니다.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작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도 연주 상당히 좋고요. 더 좋은 것은 현악 오중주, 에마누엘 베르트랑이 참여해서 저역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파리지 4중주단과 호흡이 대단히 뛰어난데요. 오늘은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준비했습니다. C장주 도시번호 956, 에마누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리지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3장조 도이치번호 956, 엠마뉴엘 베르트랑의 첼로, 파리지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어제 신윤주의 가정음악에서 2악장이 소개가 됐죠. 한 번 더 전곡을 들어보는 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연주 상당히 좋죠. 녹음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슈베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KBS 클래식 FM의 오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선곡편은 아침 7시에 열립니다. 7시에 미리 열람을 하셔서 또 준비하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작품입니다. 이 텔레만은 바흐와 자주 비교가 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흐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흐가 어떤 종교적이고 비의적이라면 텔레만은 어떤 대중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이 돼 있어서 친근해지는 데 훨씬 바흐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작품의 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곡을 들어봐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판타지아 9번 2장조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베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판타지아 9번 2장초, 엠마누엘 파우의 플루전 주 끝으로 오늘 명연주 명언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들죠. 하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그 위에선 드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는 하루. 오늘도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죠. 오해영이 작곡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합니다. 첫 곡, 숲, 함께 하시죠.

다야금 선율을 따라 숲속을 천천히 걸은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혜영이 작곡한 숲, 오혜영의 가야금 연주로 찾고 함께했습니다. 전통음악에서 가곡은 국가무형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음악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뛰어난 우리 문화인데요. 오늘은 이런 가곡 가운데 남창가곡 우조 우편 봉황 대상을 전해드립니다. 봉황은 상상의 새로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존재죠.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하시죠.

이동규 명창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악곡 가곡은 노래를 빼고 반주만 따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그런 음악 가운데 청송곡을 준비했는데요. 청송 자진한잎이라고도 부릅니다. 가곡 개면조 이수대엽 선율을 연주한 것으로 오늘은 홍석영의 대금 연주로 들어보시죠.

개그맨의 맑은 울림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홍서경의 연주로 청성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주 특유의 흥과 기교를 여러 대의 가야금으로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과 딸 이슬기 이한이가 함께하는 가족 앙상블 이랑의 연주와 김기철의 장구 반주로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합주 이어가시죠.

힘있고 화려한 가야금 산조 합주였습니다. 문제숙과 이슬기 이하니가 함께한 가족 앙상블 이랑의 연주, 김기철의 장구 반주로 김죽 파류 가야금 산조 합주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0: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인 심청가의 한 대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효를 노래하는 판소리죠. 심청가 중에서 심청, 심봉사, 봉양 대목을 오정숙 명창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하루는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오늘부터 아무데도 가시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옵시면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초석 공양 하겠나이다. 심봉사 깜짝 놀래. 아가 너 이것이 웬 말이냐? 내 아무리 곤궁한들 예절조차 모르겠느냐? 네 나이 7세이기로 이제는 너를 들어앉히고 나 혼자 밥을 빌려는데 나는 들어앉고 너 혼자 밥을 빌다니. 아서라, 그런 말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자로는 휴재들로 팽지오품이 하고 순어딸 채영이는 낙양옥에 같이 나비 부모를 바르고 속죄하고 말 못하는 가마귀도 국립 전문나로

도리가 칠세 여신대회 허자 안못 부신 아버지가 바보를 빌로고 단지시면 남비욕도 할 것이오. 바람 부르고

가요. 여군이 그런 말씀을 마오소서. 신봉사 그 말 듣고 기특 다 내 딸이야. 내 그런 말 다 어디서 배웠느냐? 네 인정이 정 그럴진데 한두 집만 잠깐 다녀오너라. 이제 심청이 거동보아라. 밥을 빌러거나 갈 저고 헌배 중호 다님 메고 정보회양 둘러쓰고 말만 담은 근초방으 기둠 넌 혼조구리 바가지를 옆에 끼고 소지 아침 지운 나루 바람 맞은 병신처럼

내놔. 듣고 보는 부인들이 뉘앙지 슬퍼하리. 그릇밥 김치장을 아끼지 않고 후이해 주며 호그를 먹고 가라 하니 심천기에 여자오대 키친 오신 우리 부친 나오긴 반 기다리시니 저 혼자 구구지 목사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 모시고 먹겠네라. 이제 듯 얻은 밥이 한두 집에 죽건지라 밥을 얻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지 심천기 나갈 때는 온 사람.

0: 돌아온 서명. 아이고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지요. 자연신체 되었네다. 집긴들 오직 건벼 시장 긴들한 소리까 신봉사 반결하고 벌쩍 뛰어내다 눈벼. 아이고 내 새끼야 집 나와서 들어오너라. 손실이 다 풀 줄 알아. 심청은 손을 안으어 입에 놓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팔인들 오직 쓰리겠느냐. 아이고 내 새끼야. 팔도가 좀 반지면서 눈물 씻고 하는 말이 애달도 대안도에 묻힌 무상은 지네 팔자도를 누구요 밥을 빚이 일반 먹고 살겠느냐. 무진 목숨이 죽지도 못하고 자식구 생글 이디 시키는구나. 심청 장원 효성 부친을 누구며 아이고 아버지 소름 바옵시고 진기나 잡수시오. 부모를 풍양하고 자식에게 휴받기는 인사의 당이지오니 너무 걱정 많으시고 진기나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오 이것은 밥밥이오 명투가 갈치자반 어머니의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예예 가지고 왔사구니 시작 잔게 잡수시오.
1: 심청의 효심이 담긴 술이 한마당이었습니다. 반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 신봉사 봉양 대목 오정숙 명창의 수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민요 중 하나죠. 아리랑을 서로 다른 색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아리랑은 연주자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먼저 해율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신명섭 그룹의 연주입니다.

색소포니스트겸 작곡가 신명섭이 이끄는 밴드 신명섭 그룹의 연주로 아리랑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서는 해금의 가락으로 엉킨 마음을 풀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활동하는 아티스트 해율의 연주로 아리랑 이어들었습니다. 계절은 조금씩 가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기운을 담은 오늘 마지막 곡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이영훈이 작곡하고 박경훈이 편곡한 가을이 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프랑스와 쿠프랭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협주곡 또는 취미의 융합 가운데 사랑의 초상이란 제목이 붙어있는 아홉 번째 협주곡 중에서 첫 번째 곡 매력 우아하고 장중하게, 두 번째 곡 장난 쾌활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르톨트 카이컨의 트라베르소 플루트, 빌란트 카이컨의 비올라 다 감바, 로베르트 코넨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프랑스와 쿠프랭의 새로운 협주곡 또는 취미의 융합 가운데 사랑의 초상이란 제목이 붙어있는 아홉 번째 협주곡 중에서 두 곡 매력과 장난 전해드렸습니다. 바르톨트 카이컨의 트라블소 플루트, 빌란트 카이컨의 비올라다 감바, 로베르트 코넨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쾌일 번호 207 준비했습니다. 10대 후반의 모차르트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 고향 짤스부르크에서 완성한 작품으로 모차르트 고유의 유쾌함과 이탈리아풍의 화려한 바이올린 기교가 돋보이는 협주곡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다지오,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들어보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사이먼 스탠디즈와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전트 뮤직에 함께 연주하고요. 총 연주 시간 약 20분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쾌일번호 207 전악장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사이먼 스탠디지와 크리스토퍼 호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핸델의 음악 이어서 함께 하시죠. 1732년 오페라 소사르메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고통의 문을 향해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영혼들은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낸다고 노래하는 주인공인 소사르메와 엘미라의 듀엣인데요. 카운터테너 베준 메타와 소프라노 로즈마리 조슈아, 르네아 쿱스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소사르메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고통의 문을 향해 들으셨습니다. 카운터 테너 배준 메타와 소프라노 로즈마리 조슈아의 노래, 르네 야콥스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9월 7일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신 음악은 바흐의 비올라다 감바와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9번입니다. 비바체의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조르디 사발의 비올라다 감바, 톤 코프만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비올라다 감바와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9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비올라다 감바 연주에는 조르디 사발, 합시코드 연주에는 톤 쿠프만이었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은 작곡자 미상의 17세기 곡으로 마칩니다. 세 명의 세이렌인데요.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배를 난파시켰다고 하죠. 한번 들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세이렌의 노래를

크리스티나 플루하르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편곡했습니다. 소프라노 라쿠엘 안두에사의 노래, 크리스티나 플루하르가 이끄는 앙상블 라르페지아타가 연주합니다.

작곡자 미상의 17세기 노래 세 명의 세이렌, 소프라노 라쿨 안두에사의 노래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앙상블 라르페지 아타가 연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에서 9월로 건너오면서 하늘이 멋진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해질녘에도 참 멋진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한 9살 어린이가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서 와, 크레파스에 있는 색깔을 다 꺼내 칠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감탄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9월 7일 오늘 월요일 절기상 백로면서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색 혹시 보셨나요? 이동식 시인 하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친구야, 길을 가다 지치면 하늘을 보아. 하늘은 바라보라고 있는 거야.

0: 하이든의 건반협 주곡 11번 호복행 번호 18의 11 중에서 1악장 비바체였습니다.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와 베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비올롱디화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호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친구야, 길을 가다 지치면 하늘을 보아. 하늘은 바라보라고 있는 거야. 이동식 시인의 시 하늘. 그래 한 구절입니다. 앞서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말 뉴욕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에릭 사티의 주뜨부 당신을 원해요.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백과 이번 주엔 지휘자 브루노 발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해지고 싶었던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 음악가들의 끝 새로 줄입니다. 마지막 연주 마지막 녹음, 마지막 작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일지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 저 하늘 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날인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이자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이기도 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쾌청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춘천 14.5도, 서울 18.8도, 광주 20도로 선선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내륙 지역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춘천 27도, 부산과 광주 30도, 전남 강진과 고흥은 31도로 전남 지역은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모레는 26도로 낮 기온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또다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해안과 제주도 동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막스 브루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으로 110번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소스테노부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게리에로였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곡 김우수 씨가 신청하셨어요. 40여 년 전 의경 생활 시절 클래식 음악을 알게 해준 그분께서도 좋아하시던 곡 그리움을 담아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우수 씨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별명, 이름 때문에 별명이 자동적으로 지어졌겠습니다. 김우수 씨. 예전에 수우미 양가루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던 때가 있었는데 김우수 씨는 미나 양을 받았으면 안 되는 예, 이런 분이었겠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열차표 예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9월 3일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3일하고 4일에는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이 사전 예매가 있었고 오늘부터 일반 회원들 신청을 합니다. 예매를. 오늘은 일반 열차 전체 노선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KTX 구간별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나누어서 예매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9511 쓰는 분이 오늘은 아침 7시부터 추석 명절 열차표 예매하는 날입니다. 접속하면 기본 만 명 이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서 들어가면 매진이네요. 허탈합니다. 힘 빠지는 월요일 시작이라고 9511 쓰는 분이 말씀하셔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안 되나 싶을 때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보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9511 쓰는 분 너무 힘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SRT와 KTX가 통합됐다고 철도공사 직원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으로 출장 가는 길에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에릭사티의 짐노페디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에릭사티의 짐노페디 1번 제가 SRT와 KTX 통합을 예, 축하하기 위해서 언젠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에릭 사티의 곡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짐노페디 1번과 주드브 당신을 원해요. 두 곡 모두 올가 쉽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쭈뚜브, 앞서선 짐노패디 1번이었습니다. 올가 쉽스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6914 쓰는 분, 제 결혼식 신부 입장곡 쭈뚜브였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돌잔치 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유식 먹이면서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팅! 6914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 이유식 먹이면서 듣는 어머니들 파이팅입니다. 7470 쓰는 분, 짐노패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의 기상알림곡입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너무 흔들어 깨우는 건 싫고 우아하게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서 이 곡을 알람곡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 잘 넘어가주고 있어서 고맙고 대견한 우리 아들입니다. 7470 쓰는 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아주 훌륭한 곡을 골랐네요. 7470 쓰는 분, 그리고 6914 쓰는 두 분께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619 쓰는 분입니다. 남편이 지난주에 돌아오는 일요일 데이트를 청하기에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어렵다고 말을 했더니 눈에 띄게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해서 무슨 날이냐고 되묻고 나서 2초 뒤에 깨달았어요. 결혼기념일이구나. 심지어 제가 조정할 수 있는 회의 일정이었는데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종상쌤, 언제나 지금처럼 한 장 한 장의 즐거웠던 일상을 책장처럼 넘기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이야기로 가득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져 있겠죠? 오늘의 미안함은 내가 북마크를 꼭 해놓고 다음 챕터에선 더 잘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요. 0619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행복한 두 분입니다. 두 분 더 건강하세요. 0619 쓰는 분께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유형진 씨인데요. 오늘은 여느 월요일과 달리 출근길이 아닌 아들과 함께 논산 훈련소에 가는 길입니다. 아들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작곡과 학부생인데 오늘 병영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훈련소 입소하는 날 가장 듣고 싶은 음악이 뭐냐고 물으니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꼭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가는 길입니다. 유형진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은 뭐 다른 음악이 꽉 차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곡을 빼면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질 수도 있어서 이 흐름과 리듬이 선곡의 2시간에 신윤주의 가정음악에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실 수 있으려나요? 9시. 입대가 보통 한 점심 먹고 하니까 한두시 정도 되니까 예,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첫 곡으로 민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윤주의 가정음악까지 들으셔야 되겠네요. 우리 유형진 씨였습니다. 아유, 아드님 같이 입대하러 가는 길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겠습니다. 손 꼭 잡아주세요. 어깨 많이 두드려주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유형진 씨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작곡가가 5선지의 끝 세로줄을 적어 넣으면서 곡을 마치듯 9월엔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 같은 순간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준비했습니다. 레퀴엠은 가톨릭 교회의 장례 미사를 위한 음악입니다. 첫 곡인 입당송의 가사가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레퀴엠 에테르남 도나 에이스 도미네로 시작이 되는데 가사 첫 단어가 안식을 뜻하는 라틴어 레퀴엠이어서 이것이 장례 미사를 부르는 이름이 됐습니다.
1791년 가을 35살의 모차르트는 빡빡한 작곡 일정 틈틈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뢰인에게 부탁받은 레퀴엠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곡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그의 12월 5일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두 아이와 함께 남겨진 아내 콘스탄체는 남은 작곡료를 받기 위해서 곡을 반드시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콘스탄체는 몇 명의 작곡가들을 거쳐서 평소 남편의 작업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제자 프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에게 전곡 완성을 맡겼고 이렇게 만들어진 쥐스마이어판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는 악보의 판본이 됐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듣겠습니다. 쾌일 번호는 626번입니다. 진혼곡 레퀴엠 이어서 진노의 날 DS1의 눈물의 날 라크리모사까지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콩세르데 나시옹과 라카펠라 레알데 카탈루냐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Q앨범 626번 중에서 입당송 DS1의 진노의 날,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들었습니다. 조르디 사발이 지휘한 라카팔라 레알레 카탈루냐 그리고 르 콩세르 데 나시옹 연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뢰인에게 부탁받았다고 모차르트가 이 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뢰인은 빈 남쪽 슈투파흐의 영주인 프란츠 폰 반제크 백작이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추모할 목적으로 레퀴엠을 의뢰를 했는데 자신이 직접 작곡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체를 숨겼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다른 다섯 명의 연주자로 그 곡을 듣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 이 곡입니다.

에드워드 그리그의 페르긴 2 제1모음곡 작품으로 46번 중에서 첫 번째 곡 아침 기분, 이 곡이 이번 주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출발의 팬과 함께의 제시곡입니다. 오늘은 귀욤 트루니에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들으면 좋을지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분을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들을지 내일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분입니다.

이동식 시인이 하늘이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친구야, 길을 가다 지치면 하늘을 보아. 하늘은 바라보라고 있는 거야. 9월 7일 월요일 푸른 하늘의 날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마시라고 훈련소를 본 객관적인 시각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밥이 맛있다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들 둘 키우는 엄마로서 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7769 쓰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유식반 교환권 7769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이 되겠습니다. 군인인 청년들 보면 참 고마우면서 자랑스러우면서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 푸르른 가장 푸른 시절 예전엔 3년 요즘엔 1년 6개월 정도 되나요? 그 전에 한 2년 넘은 그 시간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하나의 옷만 입으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아, 이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지나와서 생각해봐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7219 쓰는 분입니다. 4-5일을 근육통과 고열로 시달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열이 내렸습니다. 아유, 애쓰셨네요. 코로나도 독감도 아니었는데 이번 감기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목은 아직 잠겼는데 출발해 팬과 함께와 함께 새날을 시작합니다. 옆에서 간호해준 우리 딸 너무 고마워. 하트 7219 쓰는 분. 아유, 4-5일 근육통 고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으셔서 7219 쓰는 분께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원 특히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끔 가면 야, 여기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구나. 우리 주변에 감기 환자가 이렇게 많았다니 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7219 쓰는 분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이비인후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은 공연 선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노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인 노원.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202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수상한 두 첼리스트의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준우승자 김태현의 연주로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피가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승자 에토레 파가노의 연주로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와 마르티누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가 반주자로 함께 무대에 섭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첼로 부문이었는데요. 아, 9월 15일 깊어가는 가을 밤에 가을 저녁에 듣는 첼로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인 노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들을 곡 중에서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작품 번호 6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 듣겠습니다. 자비에 필립스의 첼로와 프랑스와 프레드릭 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작품 번호 6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자비에 필립스의 첼로와 프랑스와 프레드릭기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1600쓰는 아저씨, 저 7살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듣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보내줬습니다. 아, 귀여운 7살 어린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유식반 교환권 우리 7살 어린이한테 보내주겠습니다. 1600쓰는 우리 7살 친구가 이제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이번 달에 아시아에서 엄마 아빠에게 제일 뽀뽀를 많이 하는 그런 7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1등 뽀뽀하는 걸로 엄마 아빠한테 금메달 따기 바랍니다. 4954 쓰는 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응급으로 둘째 출산 후 현재 조리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기가 호흡이 좋지 않아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리원 신생아실에 비어있는 아기 침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든데 그래도 씩씩하게 몸조리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얼른 엄마 아빠의 품으로 오기를 같이 응원해 주세요.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라고 사고 오사스런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둘째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군요.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오면 떨어지지 않는, 아 조금만 떨어져 있어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기가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사고 오사시는 분 기운 내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사연 보내주셔서 아유 학교나 그 제 나이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었는데 지금 중학교 축구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었는데요. 사고 사시는 분도 나중에 그런 사연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사시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지휘자. 1876년 독일 베를린에서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데뷔했고 이후 뮌헨과 빈, 베를린의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빈필, 베를린필, 미국 뉴욕 필하모닉 같은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으며 말년엔 컬럼비아 심포니와 함께 수많은 역사적 명반을 남겼습니다. 특히 성품이 온화했던 발터는 단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지휘자였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처럼 악단을 장악하고 압도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지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발터는 달랐습니다. 그런 단원들을 동등한 음악가로 대우하면서 늘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음악가 에피소드라는 책에 소개된 브루노 발터의 일화 하나가 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케스트라와 연습을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소리나 표현이 나오지 않을 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단원들이 평소보다 리허설을 일찍 마치고 퇴근하자 이를 지켜보던 한 공연장 직원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늘은 좀 일찍 행복해지셨나 봐요. 이 유쾌한 일화는 발터가 지녔던 오케스트라 철학을 잘 드러냅니다. 오케스트라는 수십 대의 악기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출간한 책 음악과 연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을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음악적 영혼을 일깨워서 스스로 노래하게 만들어야 한다. 단원 각자가 자신의 악기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며 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을 했던 브루노 발터의 지휘 연주로 듣겠습니다.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4번 작품번호 9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입니다.

요네스 브람스 교향곡 4번 작품번호 9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브루노 발터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393 쓰는 분입니다. 옆집 대추나무가 여름 내내 우리 집 담을 넘보고 있더니 토실토실 햇대추를 옆집에서 보내줍니다. 와, 벌써 햇대추가 나오는군요. 대추를 받으니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생각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7393 쓰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7393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대추가 익어가는 풍경. 한 10월 되면 우리 출발 FM과 함께도 대추 특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추차 특집으로 해서 그날은 우유식빵이 아니라 대추차 한 50잔. 아, 가을 하늘 아래에서 마시는 대추차 따뜻하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옆에 있는 아내 생각도 나고 남편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대추차. 10월에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0월에 한번 가을 하늘이 파랄 때 붉은 대추차 특집 해보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1067 쓰는 분입니다. 창을 열면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의 초입.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일찍 일어나 창 열고 하늘도 보고 커피도 마시다 출근하곤 했었습니다. 7개월 된 딸과 함께 처음 보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계절 조금 더 오래오래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리스트의 립스트라움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과 함께 보내는 계절이어서 더 특별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달 된 따님도 이 계절을 나중에 참 좋아하겠습니다. 9월, 10월의 이 어간. 신청하신 곡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리브스트로임의 썰번호 541번입니다. 그 중에서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백건우의 피아노입니다.

프란스 리스트 리브 스트로임의 사랑의 꿈 솔본 541번 중에서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35 쓰는 분입니다. 늘 어김없이 돌아오는 월요일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을 듣습니다. 월요일의 파란 하늘과 유튜브 배경의 노을빛 하늘 모두 멋지네요. 월요일 차분하고 감미롭게 만들어주는 출발의 팬과 함께 늘 응원하고 잘 듣겠다고 2035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힘이 되는 2035 쓰는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유형진 씨가 그 작곡과 다니는 아드님과 함께 오늘 논산 훈련소에 가는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그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원을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민원이 성공을 해서 신윤주의 가정음악 오늘 첫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건 거짓말이고요. 원래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에 선곡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민원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모차르트의 레퀴엠 신원 미상의 작곡자가 아 신원 미상의 사람이 의뢰했었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작곡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딱 그 상황이 됐습니다. 유영진 씨 그리고 아드님 가면서 신윤주의 가정음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바자 아자라슈빌리의 무언가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첼로 앙상블의 연주인데요. 이 곡과 함께 9월 7일 월요일 백로 푸른 하늘의 날 아침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첫 번째 교향곡 초연이 실패로 끝나고 라흐마니노프는 공들였던 만큼의 깊은 좌절을 맛봤습니다. 극도의 신경쇠약, 슬럼프에 시달리던 그에게 의사가 제시한 치료법은 암시요법이었어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줬죠. 당신은 이제 곧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덕분에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발표하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말이 가진 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